0: change. 아크든 네가 어디 있든 누구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.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.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. 볼로볼로니 나뜨지 마뜨기도 타타 one chance Mr. Yellow. 그는 hard love 키미 노래요. 아시다 에른 널 따라올까 나세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